0: 5, 6.
1: Time out.
2: 朱先熙这边请求了暂停。
3: 하고 놓고
4: 어. 강하는 거 없는데 근데 박자 좀 안, 약간 어,
3: 약간 더 침착이 오니까 아까 봐봐 여기보다 아니 여기로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넣었잖아 그치?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네가 여기 좀 어려우면 아까 좀 여기로 넣어도 돼 그치? 이렇게 해서 네가 뭔가 잡던지 이렇게 불러 일단 나 잡던지 그치?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팍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조금만 빨리 움직여서 항상 두 번째 부분 착착 위에서만 들어오면 또 찬스가 오거든? 그거 좀 누려 서브 집 조금 더 네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바꾸면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어려워 여기나 이렇게 만들던지 이렇게 돌던지 뭐 두 개 중에 하나 네가 선택을 해서 승부를
2: 一分的分差，这球还是打向斜线的方向啊，继续打向朱先熙的反手。 7-5 反手接着来加质量，这个优势确实非常明显。 这个球王一迪劈长之后啊，下一拍这个防守其实已经预感到对方有可能会强攻，但这个球确实要更快。朱先熙正手进攻出现了失误。 接下来这一分对于朱先熙来说压力还是比较大的，继续来攻，10-6，让本场比赛的赛点出现了。